0: 아이야, 아이야, 뭐라고 보셔서도 미란 먹혀요.
1: 딘딘데기 다두혀라, 못하이란, 와이니. 우바자르가나 까만나오네, 자누퍼서.
0: 아, 꽃이 삐르마네고. 기고 까만나오네, 자누퍼서. 땡살레리 버선다 바다르마, 담코 소베이시와 수비다 소잇고.